0: 나오는 거 느껴. 맞춰보고 나서는 하고 나서 가면서 머리가 무서운다. 야! 나 맞춰보고 나서는 하니까 이놈아 하고.
1: 미안함.
0: 네! 나 또 몇
2: 개냐? 오케이. 잠시만 새로 와.